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Yoon Suil Band's Pulpit or Light. Now it's Wednesday's tune-in time. Everyone knows Rosé and Bruno Mars' APT, right? It swept the world. But nearly 40 years before that, there was another apartment that swept Korea. Please welcome the living legend of K-retro and city pop, Yoon Suil. Hello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1: Yes. Hello, everybody. Arirang global listeners and DJ Choi Ji-hee. Yeah, I'm glad to meet you and enjoy my song with the interview. Have a good time.
0: Yay, let's have a good time together. Thank you so much.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wow, Legendary Man by CYFG5SF. And Benny is saying, welcome Yoon Suil to Culture Crunch.
1: Thank
0: 많이들
1: you.
0: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for being here once again. Now, after Rosé and Bruno Mars, like I said, with APT became a global hit, your 1982 classic apartment or 아파트 suddenly found new attention as well.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experienced that? 최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 아파트가 글로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선생님의 1982년 작품이죠.
1: 40 years ago.
0: Yes, 40 years ago nearly. 아파트가 함께 소환됐는데요. 이 현상을 처음 체감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APT라는 표현은 영어에도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가 영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먼트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APT라는 노래를 40 years ago에 발표했잖아요.
0: Yes. So 40 years ago, he released the song APT, and it's actually not an English word, proper word. It's usually apartment, right? But he released that 40 years ago.
1: 예, 그런데 이것 봐라. 로제가 그냥 APT를 쓴 거예요. 내 시그너처인데.
0: 네.
1: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내 노래를 도용했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APT라는 단어가 유명해졌고 노래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 한국의 그 APT 문화가 유명해지고 국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0: So at first, who would have thought Rosé was actually like copying his original song by using APT? But because it swept the world and you raised the awareness or the popularity of Korean pop as well, he decided to forgive her in the end for doing that. Well, when Rosé topped the Billboard charts, did you ever jokingly imagine your own song, Apartment, Apartment, making the international national pop charts too. 로제의 곡이 빌보드 차트로 휩쓸었을 때 내 노래도 해외 팝 차트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유쾌한 상상 해보셨을까요?
1: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것 같아요.
0: Everything has its time.
1: Yes. Yeah. 제가 그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 K-뮤직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0: 네. So nearly 40 years ago.
1: 네. 제가 약간 손해를 봤다.
0: 아,
1: 이런 마음이 조금
0: 타이밍이?
1: 있는데.
0: 네.
1: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고 로제 노래는 지금 운동장에서 잘 안 들리대요 아직까지.
0: 그렇죠.
1: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So 40 years ago, K-music wasn't this much popular globally. So it's all about timing. But still, in Korea, in like sports stadiums, it's more of his song "Apartment" rather than Rosé's "APT" that is sung more often. So yeah. He's happy with that. And let's begin your remarkable music journey then.
1: Yeah.
0: What first inspired to become, I guess, a musician?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찬란한 음악 인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하신 걸까요?
1: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0: Not enough time to say it all today on this show.
1: 네, 그러나 제가 성장기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시지만 저는 다문화 1세대입니다.
0: Of course.
1: 그래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가 15살 요 때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중학교 중학교 요 다니면서
0: 네. 예. So he is actually born into a multicultural family, right? And he thought about his identity, whatnot, during his middle school years, and that was when he was 15 years old.
1: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길이 뭐가 없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음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저의 개성, 저의 외모, 예, 제가 네. 가지고 있는 DNA를
0: 네.
1: 잘,
0: 최대한, 네.
1: 예, 최대한 뭐 발휘한다고 그럴까요? 뭐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어떤 그 어릴 때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0: 굉장히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So it was only when he was 15 years old, but he decided to use that multicultural background of himself and his looks, characteristics as a unique charm and strength, and 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become a musician and walk the journey in the music field. I see. Okay.
1: Yeah.
0: Very interesting. Now, you debuted with that thought in mind back in 1977.
1: Yes, 77.
0: Right? Yes, 1977, when folk and trot dominated Korean music back then. What was the initial reaction when you introduced rock-inspired music? 1977년에 데뷔를 하셨는데요. 당시 한국 가요계는 포크 음악과 트로트가 주를 이루던 시기였잖아요. 그 중심에서 록스피릿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 대중과 방송계의 초기 반응은 어땠나요?
1: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0: Revolutionary.
1: 모든 시스템이 밴드들이 이 공연하고 출연해서 노래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0: The situation back
1: yes,
0: then, it
1: yes.
0: wasn't appropriate for bands to sing and perform.
1: I made.
0: You made
1: 제가
0: that.
1: 제가 만들었어요. 다니면서 모니터 시스템, 방송국에서 없는 것도
0: wow.
1: 다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0: 네.
1: 들려드리면서 거기에 그 사랑만은 안겼어요.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0: Yeah.
1: Yeah. 뭐 이런 그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0: 네.
1: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흐르는 그 DNA는
0: 네.
1: 록 스프릿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Of
1: 그래서
0: course.
1: 믹스했습니다.
0: 네.
1: 믹스.
0: So he basically paved the new road. He created the new systems for rock performances. And that's how that very iconic song, 사랑만은 안겠어요, I Will Never Love Again, came to be. And speaking of which, you debuted with 윤수일 and
1: yeah.
0: 솜다리, you know. And you're very...
1: 솜사탕.
0: 솜사탕.
1: 사탕.
0: And your very first song, as yeah. you mentioned, 사랑만은 안겠어요, right?
1: No,
0: I will
1: yes.
0: not fall in love again. So, 윤수일과 솜사탕으로 데뷔곡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만은 안겠어요를 발표함과 동시에 엄청난 메가 히트를 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함과 동시에 메가 히트를 쳤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크런처들은 이 노래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ogether.

0: 이렇게 첫 곡부터 사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확 받으셨잖아요. 인기 실감이 되셨나요, 좀?
1: 가수들 중에서는 대기만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저와 또 뭐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몇 분이 계세요 선후배 중에 첫 곡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라는 거는 참 힘든 건데 참 행운하죠.
0: So it's not easy for someone to, I guess a musician, to make a mega hit from the very first song, but Suil achieved that. He was really lucky is what he's saying.
1: 버스를 타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버스 드라이버가 볼륨을 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 게 히트곡이 나오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0: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So he was sitting in the bus and his song, this very song,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on't fall in love again, was playing and the bus driver, he turned on the volume and told everyone sitting behind saying, Guys, this is the very hit song. And that's when Yoon Soo-il realized, these are the signs of a song becoming a mega hit. What an experience. Now, even though you could have enjoyed tremendous success as a solo singer.
1: Yes.
0: Yeah, you consistently insisted on live bands as well as live performances, right? Why was that so important? To you. 솔로 보컬리스트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음악 인생 초기부터 늘 밴드 사운드,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연주를 고집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시작이 골든 그레이프스, 금포도라는 그룹의 다운타운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제가 입단을 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몸에 배어 있고, 그러니까 솔로 가수는 좀 마음 양해 안 차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계속해서 그룹 음악을 연구하게 되고, 뭐 또 개인적으로는 비틀스를 좋아하니까.
0: So he began his music career with Golden Graves, which is a group. And because he started off with a band group sound, it wasn't quite familiar to him to just go solo, you know. And one of his favorite artists is also Beatles, which is also a band, which is why he likes to stick to band sounds and live performances. Well, city pop, you know, is hugely popular worldwide today. But you had already introduced your own sort of sophisticated synth pop and city pop sounds through songs like It's Beautiful, 아름다워, and Fantasy Island as well back in the 1980s. So which artists, I guess, influenced you at the time?
2: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시티팝 장르가 대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80년대에 아름다워나 환상의 섬 같은 세련된 신스팝이라고도 하죠. 시티팝 사운드를 한국에 도입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좀 있을까요?
1: 네. 방금 말씀해드린 비틀스, 그다음에 에릭 크랩튼, 산타나, 롤링 스톤스, 이런 저보다는 한 10살씩 많은 분들이지만 그에 대한 그런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0: The list goes on, like Eric Clapton, Santana, Beatles, Rolling Stones.
1: Yes.
0: Uh-huh.
1: 그리고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저같이 20대 초반 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그 황망한 그 참 냉정하고 그 우울한 도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허덕이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다 성공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0: 큰 도전이었어 같아요.
1: 그래서 그걸 제가 가사로 넣어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시티팝이 되더라고요.
0: 그러게요. So he never thought of creating city pop music. But because he was living in the countryside, he wanted to succeed as a young man. He went to the city. It was really cold and not as friendly as the countryside. But he kept doing this job and that job to pursue music. And he talked about his life in the city. And that's how it became the city pop music that he created. All right, well, now let's talk about your legendary 1982 hit, one of my favorite 응원곡s too, as well, Apartment. We'll play a short clip of it for our crunchers. All right.

0: Thank you.
1: Yeah. Woohoo! Bravo!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I was following you, like singing along to the song. 저도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네, 네, 너무 신나는 라이브였습니다.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aying Les Talian 95 saying 정말 재밌어요. It's so fun. And Ki-hun is also saying, wow, I used to hear this song so many times in singing rooms sung by my parents. So happy to hear it until today. Thank you, Su-il. 노래방에서 부모님이 이 곡을 많이 자주 부르셔서 또 굉장히 반갑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Chris Live is saying, what a clever arrangement. 네, 이 로제 버전이 굉장히 clever arrangement, 똑똑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Benny is also saying, love this good mix, 좋은 리믹스다. And Mandarin Love is saying, what on earth was happening in 1980s? Korea, 1980년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Once again.
0: Yeah, it's good sound.
1: Yes, yes, great sound, great sound.
0: Yeah, this studio is very good. Good sound.
1: Now. Oh, really?
0: Yeah.
1: Oh, thank you. No, it's your voice that's great.
0: Oh, of course.
1: Yes, of course. All right, so let me continue the question now. Among all your songs, is there one hidden gem, I guess, that makes you think this was at least 30 years ahead of time? 이제 계속해서 질문 드리자면, 본인의 수많은 명곡 중에 이 노래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시대를 최소 30년은 앞서간 천재적인 곡이다. 라고 자부하는 숨은 명곡이 있다면 뭘까요?
0: 그 과찬입니다. 천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열심히 만들었고 제 노래 제가 발표한 곡 중에 아름다워라는 곡은 지금도 MZ시대가 MZ세대들도 관심이 많은 곡이고요.
1: 네.
0: 예, 뭐 최근에 CF라든가 네. 아마 이런 데도 많이 등장했던 곡입니다.
1: 그
0: 아름다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1: One of the hidden gems that he's really proud of is 아름다워 or It's Beautiful. It's being used on advertisement songs like CF songs, whatnot, these days as well. And it's a beloved song until today. We're actually going to take a listen to it at the very end of the show. So, Crunchers, if you're curious how it sounds like,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ell, what should our global listeners pay attention to then when they hear this song? 그럼 이 명곡을 들을 때 우리 글로벌 청취자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
0: 이 곡은 그루브가 있습니다. 저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백인 음악이에요. 원래
1: 네.
0: 고고 디스코

0: 그런데 이 음악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네. 이제 백인에서 흑인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네. 힙합이 최고잖아요. 네. 그것처럼.
1: Hip-hop is really popular these days, but there's a flow like from white sort of music and whatnot going flowing, and his songs has that particular groove.
0: Yes, 그래서 그런 저 그루브를 있는 그런 펑키한 리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리듬에 몸을 맡기시면 좋고 아. 그리고 원래 이 곡은 미스 코리아
1: 네.
0: 지금 인터내셔널 뭐 미스 월드도 네. 꼽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떠올린 곡이기 때문에 그래 본인도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Ah, okay. So it was actually inspired by something beautiful like the beauty pageants as well. So think about that funky rhythm as you listen to it at the end of our show. That was 아름다워. It's beautiful. Now, moving on then. Even at the peak of your career, you constantly experimented with new genres in terms of music. How did you deal with the pressure to keep reinventing yourself?
2: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하지 않고 앨범마다 장르적인 변신을 매번 시도하셨잖아요. 아티스트로서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창작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5개 앨범을 내면서
1: 25 albums released. 네.
0: 많은 고민과 많은 딜레마 뭐 이런 게 다 경험했잖아요.
1: 네. So many dilemmas.
0: 그럴 때마다 sometime drinking.
1: Yes, alcohol. Yeah.
0: Yeah. Sometime golf.
1: Okay.
0: Yeah. Sports.
1: Yes.
0: Yeah. 하면서 네.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스튜디오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1: 네. All right. So he had his own healthy way of releasing those stress. Sometimes drinking, like he said, sometimes playing golf, whatnot. When he's energized, he would return to the studio to do some more music. All right. Well, is there a younger artist you love to collaborate with or have an eye on?
2: 혹시 함께 콜라보해보고 싶거나 활동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가 있으세요?
0: 요즘은 많죠. 예, 많습니다. 트로트계도 많고 네. 우리 뉴뮤직 쪽에도 많고요.
1: 네.
0: 뭐 그중에서 저를 이렇게 다시 역주행하게 만든 로제 양인데
1: 아.
0: 로제 양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하고 콜라보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1: Rosé for sure, but she's too busy right now for collaboration at the moment.
0: 그러나 항상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 로제 양이 조금 한가하다 싶을 때 제가 대시할 거예요.
1: 아.
0: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1: 아.
0: 예 네. 왜냐하면 그런 저의 그 시그니처인 아파트를 가감히 도입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으니까.
1: 그렇죠.
0: 제가 뭐 다른 아이디어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로제 양 함께 합시다 이렇게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게 기대해 되면. 주십시오. 근데 너무 바빠가 지금은 안 됩니다.
1: So although Rosé is really busy right now, yeah. when she becomes less busy and has a little bit of room, then he hopes to collaborate with her because she did use that idea of apartment in her music as well, and he has a great idea of collaboration with her moving forward. So do look forward to that. And moving on now, throughout all the ups and downs of your long career, what has been your greatest source of strength?
2: 오랜 음악 인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 가요계의 흐름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0: 네.
2: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게 해준 선생님의 인생의 최고 원동력은 뭔가요?
0: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life is a same.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얀
1: 아.
0: 벽지 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1: 네.
0: 저희들은 다만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리잖아요.
1: 아.
0: 예. 그래서 끊임없는 창작,
1: 네.
0: 끊임없는 변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1: All right. So it's sort of like drawing on a white paper, but for musicians, it's like writing music on the music score, right? And if you think about all the creative things that you can do on this paper, there's no time to waste in life.
0: Yeah, 그래서 그런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새로운 것에 대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고 음악적으로
1: 네.
0: 그걸 앨범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work입니다. Hard work.
1: 네.
0: 아주 힘든 일이에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1: 네, 그렇죠. 예,
0: 그래서 앨범으로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예. 그리고 그걸 또 무대로 옮겨서 콘서트하고
1: 네.
0: 이 이 저 루틴이 네. 바쁘게 돌아가니까
1: 네.
0: 막 그거를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0: Yeah.
1: So it seems like that whole routine of creating music, recording it, performing it in front of the audiences and listening to their reactions. That whole process, it's a busy sort of process, right? There's no time to spare and you need a lot of energy in order to do that as well. And that's what's keeping him going. That's what he kept him going until now. Well, we'd love to hear another live performance. I'm really excited for that.
0: Yeah.
1: Which song will you play this time?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 한번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0: 살아있다는 것인데.
1: 아, 네.
0: 영어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으로.
1: That I'm living?
0: Yeah.
1: Alive.
0: Alive.
1: Alive. That I'm alive.
0: Yes. 모든 분야에서.
1: 네.
0: 내가 하는 DJ에서.
1: 네.
0: 싱어에서 아니면 다른 job에서.
1: 네.
0: 항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1: 네.
0: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이번에 2025년에. 만들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this is a recently released song titled 살아있다는 것으로. It's actually that I'm alive or that I'm living. There's no official English title for that, but that would be the literal translation. And he thought whatever you're doing, whether you're a musician, a DJ, or you're in some other job field, we are alive, you know, and we have to be awoken to really move on with our life and enjoy it.
0: Yeah.
1: That is the meaning behind it. Well, before...
0: Important.
1: Important, very important.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at live performance after another break. Here is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o do stay tuned for the next live performanc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This is Tune In Time, and we are joined by the legendary musician Yoon Soo-il, and we're ready to listen to his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titled 살아있다는 것으로, and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that I'm living. That whole senses of being alive is really important, whether you're a DJ, a musician, or if you're working in another job field, do stay awake and alive. This was actually recently released in 2025, and I think it will help us to really feel how important it is to feel very grateful to be alive. Are you ready to listen to it? All right, so let's enjoy the live performance.
0: Yeah.
1: Take it away.
0: Yeah. Let's go.

0: 살아있네.
1: Thank you.
2: Wow, I love that last 살아있네.
0: Yeah.
2: Oh,
0: why not?
2: We're all alive. Be grateful for that. You can do anything, just like the song. Thank you so much for brightening up our morning and this whole studio. We have crunchers tuning in, writing comments. Les Italian 95 saying that's an awesome memory is what they said.
1: 우리 열심히 하시는 스태프 여러분들이 좀 즐거웠었으면 좋겠습니다.
2: He hopes that the staff members are happy through his performance. I think they are. Yeah. 정말 즐겁다고 하십니다. They're
1: 그러니까요.
2: really happy, enjoying it.
1: 너무 열심히들 하시니까.
2: They're working so hard. Yes, they are, every day. All right. Well, thanks to you, this morning has been brightened up. You know, our sleeping senses have been awoken thanks to you. It's great. Okay.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Crunchers. Les Italian 95, like I said, said that's an awesome memory. All 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comment as well. Sophie is saying, I can really feel his experience. And Yummy Potato Chips is saying, pure K-retro perfection. 정말 이 K-레트로, 완벽한 K-레트로다라고 해주셨고, Jack Lee is saying, adding this to my playlist.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1: Thank you.
2: 얘기해주셨어요. Well,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ut we'll continue the interview, the talk with Suil. Now, you've performed on countless major stages until now, but is there still one dream venue you'd like to stand on before your musical journey ends, perhaps? 수많은 대형 무대에 서오셨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거나 혹은 내 음악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무대만큼은 꼭 한번 서보고 싶다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을까요?
1: 안 그래도 지금 국내외 투어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링컨 센터 또는 카네기 홀.
2: Oh, Lincoln Center or the Carnegie Hall are his dream stages.
1: 조금 욕심을 내면은 일본의 무도관. 근데 너무 많이 관객을 모아야 되니까 제가 로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2: But in order to perform,
1: 조금 하여튼 드리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그 공연장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2: 좋습니다. Well, he's preparing a tour and he would like to perform in these huge performance stages in Australia and also in Japan, but he would have to gather a lot of audiences as well, right? So he is working with the staff members to plan that his for his dream stage. Well, behind the spotlight is simply Yoon Soo-il, the person, you know, not just the musician, but the person Yoon Soo-il. So when you leave the stage, what simple hobby, perhaps, or everyday activity makes you happiest?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티스트 Yoon Soo-il 뒤에는 평범한 인간 윤수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내려왔을 때 일상 속 선생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취미나 활동 있을까요?
1: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소확행인가?
2: 그렇죠. 소확.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있으실까요? 소확행.
1: 저는 그 저 식도락입니다. 식도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2: Eating. Enjoying good food.
1: Too many eating man인가?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다 이렇게 먹으면 야 이게 어떻게 큰 행복은 아니지만 참 소소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그림을 좋은 그림을 하나 딱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뭐 음악은 제가 항상 24시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고허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그런 와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중예술이지만 예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확실히 아티스트신 것 같습니다. So he loves enjoying good food and good paintings as well. For example, Van Gogh's Starry Nigh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미 시간이 한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1: 다음에는 두 시간 합시다.
2: 네, 다음에는 두 시간 하도록 하고요.
1: Two
2: hours next time. But how was it to be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요.
2: 네.
1: 부산 영어 방송 BEFM.
2: 네. 네.
1: 특별 게스트로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코너를 합니다. 제 네. 음악과 이렇게 저는 약간 콩글리시지만 네. 영어를 살짝 섞어가면서 그런 방송을 해와서 제가 이 무대가 낯설지도 안 하고 또 특히 우리 최지양 DJ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아주 편안하고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끝내는 겁니까?
2: So he would like to be on the show for another 1 hour. He enjoyed it a lot and he's living in Haeundae of Busan right now. And he's a special guest at the BEFM, Busan's radio station as well, talking about music. And so he's really used to this radio station studio, this whole atmosphere. He enjoyed it a lot with me as well. But next time, 2 hour for sure. Benny.
1: Really?
2: Yes, 2 hour for sure next time, perhaps. Now, Benny is saying, 부산 사나이네, 흐흐흐라고 해주셨습니다.
1: Yes,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For sure, he is. All righ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wrap up with our last song. It's the song that he recommended, 아름다워. It's Beautiful by 윤수일 Ban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선생님, 같이 인사해볼까요?
1: 네.
2: Keep crunching!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 do have a familiar face joining us in the studio, working on two projects at once, currently deepening their artistic depth. Please welcome all-rounder Hong Ju-cha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골든차이드의 홍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저희 초면이 아니죠.
1: 저희는 자주 뵙죠.
0: 자주, 그렇죠. 저는 자주? 특히나 네. 더.
1: 그죠, 그죠.
0: 자주 뵙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멤버분들에게
1: 그쵸.
0: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1: 맞죠, 맞죠.
0: 저희가 8개월 만에 만나 뵙게 됐어요. 작년 11월에 저희 하트어택 찾아와 주셨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그동안 또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0: 바쁘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정말 8개월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1: 맞아요.
0: 너무 시간이 빨랐던 것 같아요.
1: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0: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계속 해볼 텐데요.
1: 좋습니다.
0: It's been around 8 months since our guest has joined us. He was in the studio last November and of course we had the other members of Golden Child join us as well. So it feels like, you know, we've been seeing him even more often than that. But he's been saying he had a good time. He's done a lot of things in between, so we will be talking about what kind of projects that he's been working on. But recently you've been doing kind of various promotions. Of course, you're working on your musicals and of course all of that jazz. But you also did some challenges recently. 좀 다양한 활동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세요.
1: 네네.
0: 뮤지컬도 당연히 저희 곧 이야기해볼 텐데 챌린지도 좀 찍으셨죠?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떤 챌린지들이었죠?
1: 제가 그 온앤오프 분들의 이번에 네. 신곡 오픈 더 도어리랑 이제 그 효정 선배님, 오마이걸 효정 선배님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0: 네. 네,
1: 이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떨렸어요.
0: 오, 왜죠?
1: 준비하면서 사실 원곡을 뛰어넘는 커버는 사실 전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원곡이 주는 힘이 있는데 그래도 저만의 색깔을 좀 입히기 위해서 좀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Oh, okay. Yeah, so he did do some covers recently. He did Open the Door by On and Off, and also Hyojung of Oh My Girl had a song, 나의 작은 청춘에게. And he said that he was a little nervous because he believes that there is no cover that can, you know, be better than the original song. There's always that strength that the OG song has. So he wanted to kind of put in his uniqueness in it and his color in it. And thankfully, his fans seem to enjoy it. You are also very, very busy right now.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wo musicals specifically, but firstly, let's talk about the first one. 요즘 또 엄청 바쁘세요. 네. 뮤지컬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6시 퇴근이라는
1: 맞습니다.
0: 공연 중이신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1: 6시 퇴근이라는 작품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사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완전 이제 품절되고 이제 완전 이제 판매량이 저조한 상품을 엄청난 200%라는 그 상향점을 올려야 되는 그런 홍보 이 팀의 이야기인데
0: 네.
1: 이제 예산이 적은 이제 직장인들이 합심을 해서 직장인 밴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0: Oh, okay, interesting. So he is doing a musical called Getting Off at Work at 6 p.m. It's basically about office workers. So he is somebody that works at he has an office job, but he's actually on a contract. He's a non-regular worker. And so what they have to do is they have to promote this product that is not doing well in sales. But because they have to promote it, they're doing this and that. They don't have a lot of money with them, but they kind of make this after work band, and so that's how they incorporate music in the story as well. Oh, where are you performing this? Where is the venue? 어디서 지금 공연 중이시죠?
1: 지금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라는 곳에서 이제 7월 26일까지
0: 네.
1: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오.
1: 26일까지 하니까요.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빨리 가야겠네요. 지금 보고 싶으면.
1: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0: Okay, so it is currently located there. The venue is Yegurin Theater in Daeanglo neighborhood in Korea, and they're doing it until the end of July, so there's not a lot of time left. If you guys want to go, then you guys have to hurry up and grab your tickets. But what would you say kind of like the genre is? 장르로 치면 약간 뭐

0: 드라마인가요? 뭐 코미디가 있나요? 로코인가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1: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0: 오!
1: 코미디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0: 네.
1: 약간 완벽한 서사도 그려지고 드라마도 이제 있는 그냥
0: 네.
1: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완전
0: 오!
1: 재밌는 극이라고 볼수
0: 좀
1: 있습니다.
0: 현실적이기도 하겠네요.
1: 완전 현실적이어서 많이 울고 가세요. 웃고 울고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0: Oh, it is a realistic story. He says there's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ere's some romance, there's some comedy. It's also realistic, so some people even cry watching it, so you'll be able to relate a lot.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character, 장보고 as well. 또 주찬님이 맡으신 캐릭터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장보고
1: 맞습니다.
0: 역할이죠. 주찬님과 실제 모습과 싱크로율이 좀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1: 아, 저는 딱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나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0: 어떤 부분이요?
1: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약간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은 이렇게 굳게 갖고 있는 그런 뭔가 강단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완전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너무 편했습니다.
0: Okay, his character, he says, when he first got the script, he just thought to himself, oh, I'll just do what I usually do because they are very similar. He says that, you know, they are a little introverted at first, but, and they also have kind of a little bit of low self-esteem, but they still have pride in what they're doing. So they're able to, you know, show people their artistry. So he thought that it was really similar to what he is kind of like. So he thought, you know, I'll just do what I'm like. But on the other hand, if you could steal another character, what would it be? 그럼 반대로 너무 이제 비슷했잖아요.
1: 네.
0: 그럼 다른 캐릭터, 내가 6시 퇴근해서 다른 캐릭터를 맡는다면 어떤 역할 좀 해보고 싶으셨나요?
1: 거기에 윤지석 대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0: 네.
1: 그분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약간 좀 완전
0: 오.
1: 그 FM적인
0: 네.
1: 이제 대리님이신데 약간 좀 차갑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표현이 어색한 서툰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보면서 저랑 부딪히는 씬이 꽤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몇번 해보곤 했습니다. 예,
0: 윤대리.
1: 윤대리님.
0: 오, okay. There is a character that he said they go by 윤대리님, and he said that he's kind of like the guitarist, and he's very straightforward. He's kind of like the very original character, stays by the rules, and he's like the perfectionist. He's a little chic and cold, but then there's kind of realistic moments you see in between, and he thought, oh, if I could do another character, then I might want to be that character. You're also doing this performance with your fellow member. Could you talk about this experience as well? 또 이번 공연 때는 멤버분과 또
1: 맞아요.
0: 같이 지내고 계신데
1: 맞습니다.
0: 누구죠?
1: 김동현이라고,
0: 그렇죠. 저희
1: 네.
0: 핫토텍에서
1: 맞아요,
0: 와주셨던
1: 맞아요.
0: 분인데요. 멤버분과 같이 무대는 항상
1: 그쵸,
0: 같이
1: 그쵸, 그쵸.
0: 하셨는데 이런 공연, 이렇게 뮤지컬 공연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가요?
1: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동현이랑도 이제 정말 골든차이드로서의 무대만 해봤지, 뮤지컬 이런 공연을 같이 해보진 않았어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동현이에 대한 좀, 그 기대감? 저 혼자만의?
0: 네.
1: 이제 또, 약간 걱정스럽고, 좀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뭔가 그런,
0: 네.
1: 좀더 챙겨주고 싶은데,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약간 좀 신기했습니다.
0: Okay. He says it was an interesting experience because, of course, when they were performed various times as Golden Child, you know, they know what they're doing, they know the drill. But doing something like musical-wise, it's really different. So he kind of had mixed emotions. He wished that he would do well, but then also he was really busy doing his own things. And he said, you know, a lot of mixed emotions, but we're doing a lot of, you know, we're having a lot of fun time and we're both doing well. It is called getting off work at 6 p.m. So I want to ask you, when you get off work, although this is kind of a little blurry question because technically artists are freelancers and we don't have a chosen date or time when we get off work, but when you do get off work,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인 게 조금 신기한데요. 왜냐면
1: 네네.
0: 직장인이 아니시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일단.
1: 프리랜서.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저희는 뭐 퇴근 시간이란 게 딱히
1: 그쵸, 그쵸, 그쵸.
0: 없는데, 그래도 퇴근을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자유 시간을 좀 보내시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거리가 좀 멀어졌거든요. 본가로 들어가면서.
0: 네.
1: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같이 공연을 한 이제 거기 있는 배우 형들과 좀 이런 연기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좀 뭔가 이런 오늘 했던 그런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0: 네.
1: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오. 오케이. 되게 좀 직장인 같은 정말 루틴이네요.
1: 네, 맞아요. 퇴근 후에 네. 저는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이제
0: 저도 맥주 한 잔에
1: 네. 출퇴근을 하고 이제 끝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피곤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회포를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왜 그런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0: 이제 이해가 되시는. 네. 뭔가 직장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1: 저는 시키는 일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오. 시키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이런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뭐 그냥 정말 저도 FM대로 지금 네. 6시 퇴근에 나오는 윤지석 대리님처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0: Okay. He says after work, yeah, he does agree with the part where I said, yeah, we're kind of like freelancers. But he says he did kind of get further away location-wise because he is living with his parents again. But he says regardless, when they have some free time, his fellow workers, his co-workers and other actors, actresses, when they have some time, they actually get together and gather around at the bar, you know, have some beer. He said that he really didn't understand how people could be, you know, gathering around after work. You're so tired. You don't have time. How are you drinking together? But then he says that now he realizes why you do that, because you also gain energy from this whole process. And then I asked him, what do you think you would have been like if you were an office worker? And he says, I think I would have been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I am right now. I would have just done given things. And he said, I'm quite good at doing whatever people tell me to do. So I feel like I would have just stuck by the rules and just been a nice office worker. Well,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with the interview. If you guys have questions, you guys can join us on our YouTube chat. So I'll be right back after Open the Door by On and Off.

0: 이사님, 회사에 주찬이 같은 팀원이 있으면 출근이 더 행복할 텐데. If I had someone like 주찬 at my company, going to work would be so happy. Yeah, it would indeed be very happy. You guys are listening to Heart Attack right now. We're joined by Hong Juchan in the studio, and we are talking about his musicals right now. I want to ask about what the atmosphere is like when you guys are practicing as well. 연습실 분위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좀 어떤가요? 좀 진지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화기애애하게 연습을 하는 편인가요?
1: 저희 이번 6시 퇴근은 네. 극 자체도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재밌었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0: 오.
1: 그리고 정말 이 친밀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확 달라지는 극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오. 뭔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진 않았나요?
1: 저는 사실 엄청 걸리는 편이에요. 낯을 엄청 가려서. 네.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같이 낯 가리면 저는 정말 엄청 이렇게 멀어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엄청 가까워질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근데 그렇게 친해져서 처음에는 조금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좀 적극적인 친구들이 필요하신가 보네요. 좀
1: 그쵸.
0: 약간 끌어내주고
1: 맞아요, 맞아요.
0: 만나자, 놀자, 친해지자.
1: 맞아요,
0: 맞아요. Oh, okay. He says that our show itself, it is kind of like a vibrant, energetic musical. So the practice atmosphere is also very fun and everybody's very upbeat. And he says that for him, he does need some time to get to know someone, but it kind of differs on whoever he's meeting. So if the opposite friend or the opposite actor, they're kind of on the more introverted side as well, it's really hard to be friends. But if they're more kind of like, you know, let's hang out, let's meet. He's kind of like, okay, okay. And then he follows along the vibe. And so he became really close with the actors. Is there a memorable thing that happened to you while you guys were practicing? 연습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었나요?
1: 이게 좀 엄청 왁자지껄 시끄러웠다가 완전 새드해지는 분위기의 극이에요. 그리고 네.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인데 공연을 하면서 약간 좀 그 애드립이 좀 많거든요. 이제 대본이 없는 그 즉흥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형들이 하는 형 누나들이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루도 안 웃어 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보는 장면인데도 매번 달라져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해서 저는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때도 웃음을 못 참아서 극을 못 진행했던 적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0: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겠는데요. 일하시면서
1: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힐링되는 느낌? 그냥 편하게 정말 놀러가는 느낌이어서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He says that because the show is just so much laughs and so much tears and then laughs again. And there's also a lot of ad-libs in the dialogue. And so whenever he's practicing, he has his seniors, actors and actresses, they all do this ad-lib. And all the time, he's just laughing so hard. And he says, whenever I go to practice, I just find myself laughing so much that sometimes I'm not even able to go on with the show. And he says that he's just having his healing time there whenever he visits, and he's very satisfied with his work environment right now. Lala says, happy to know that he's enjoying his life. Lala님이 주찬님이 즐겁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고 계시고요.
1: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0: Let's see what other questions that we have. Oh, so because it's a band, yeah, let's talk about this. You're the vocal position, but let's say you are actually in a band. What kind of position do you want to be? 지금은 이제 6시 퇴근해서 직장인 밴드에서 보컬 담당
1: 네네.
0: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주찬님이 정말 밴드를 들어간다. 그럼 어떤 포지션 좀 하고 싶으세요?
1: 아무래도 저는 보컬이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전 중학교 때부터도 밴드를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취미 삼아 했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매번 보컬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보컬도 보컬인데
1: 네.
0: 손이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어떤 악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다. 아무 악기 다. 그럼 어떤 악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1: 전 트럼펫이요. 왜냐면 기타, 피아노, 뭐 드럼은 잘 못 치지만 다 한 번씩은 해본 악기거든요. 그리고 밴드 할 때도 저도 간간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트럼펫이 이제 밴드에 들어올 때
0: 네.
1: 사실 바이올린도 제가 할 줄 알지만 바이올린이 있는 그 루시라는 밴드 선배님들도
0: 그쵸,
1: 계시고
0: 그쵸.
1: 이제 그 트럼펫이 딱 들어올 때 그 전율감을 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트럼펫을 꼭 한번 접목시키고 싶어요.
0: 트럼펫. 네. Oh, okay. He says he wants to be, of course, the vocalist because he's done a lot of band work since he was a student and he was always the vocalist, so he doesn't want to give up that position. But I asked, okay, but what if he could play any instrument? And he says, okay, if that's the case, then I want to do the trumpet. He's tried the drums, the guitar, the piano. Of course, he plays the violin. And there's also like bands like Lucy that have violins. But he remembers seeing a performance and thinking, while watching the trumpet, that it was such a good mix and such good chemistry that he would like to try it himself. I'm sure he'll be really good because we all know that he's really talented with a lot of different instruments. Okay, well, do you have a line or dialogue that is memorable for you as well? 그러면 또 6시 퇴근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1: 이제 엄청난 대립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제 역할 보고가 좀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뭐 겉모습적으로나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별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별이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구름에 뭐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뭐 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 별을 보려고 한다라는 대사가 저는 계속 맴돌더라고요. 뭔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저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어가겠다라는 뭔가 대사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0: 정말 누굴 다시 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대사네요.
1: 그렇죠. 완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뭔가 좀 희망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0: Oh wow, very poetic. There is a line he says after, you know, all the ups and downs when his character asks if you can see the stars. But in the play, you can't see the stars because it is kind of a gloomy sky. But they're saying that even if you can't see it right now, you know that it's there, you know that it exists. So he says that it meant a lot to him because it's something that he wants to tell himself as well. It's very hopeful. Even if you don't see specific things right now in your life, you will be able to see it because you know that it's out there and it exists. Your members, your families, your acquaintances, they must always visit your performances as well. What did your acquaintances say? 또 멤버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가족분들도 공연 네네. 보러 또 자주 와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번 6시 퇴근은 반응이 어땠나요?
1: 정말 콘서트 보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공연이 앵콜도 있어요. 공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잘 즐기다 가고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게 보고 왔다 갔다고. 그래서 너무 잘한다고 또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0: 앵콜이 있다니 저희 끝나고 바로 나가고 뭐 이러면 안 되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이 보신 분들이 그냥 알아서 앵콜을 연호해 주세요. 앵콜 해주시면 다들 처음 보신 분들도 눈치 보면서 앵콜이 있나 보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0: Okay, it is kind of a fun show, obviously. They even have encores, although it's a musical, and it feels like a concert. So all of his members, his acquaintances said that they had such a fun time. And of course, they tell him that he's very talented as well. I want to ask, do you even get nervous at this point? 그럼 지금까지 공연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긴장이 되시나요? 무대 오르시기 전에?
1: 좀 다른 긴장감인 것 같아요. 긴장이 안 될 순 없는데
0: 네.
1: 전 그 긴장을 약간 좀 그 다르게 마인드셋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 그게 집중할 수 있게
0: 네.
1: 이 떨림이 그냥 이 캐릭터의 떨림으로, 제 떨림이 아닌 이 캐릭터의 떨림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되게 좋은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될 때도 있는데 막 그렇게 하려고 꾸준히 네. 노력 중이긴 합니다.
0: 노력하는 게 아닌가요?
1: 그렇죠.
0: Okay, he says that he doesn't get too nervous, but he does still have a little bit of nervousness he feels. But when he's working on this project, he tells himself that it's not the nervousness that he's feeling himself, but rather the nervousness that the character is feeling. So I think that's a really smart way of controlling your mind. We have to talk about your other musical as well. Very excited to talk about this one. 또 다른 뮤지컬 작품 지금 네. 하고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작품인가요?
1: 이 작품은 뮤지컬 파가닌이라는 작품이고요.
0: 네.
1: 제가 24년도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함께 영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어떤 내용인가요?
1: 니콜로 파가닌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엄청난 테크닉과 실력으로 그때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약간 마이클 잭슨 같은 우리는 현대로 치면 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0: Okay, so he is doing another musical called Paganini right now. Obviously, it is about the famous Niccolo Paganini, and it is about how Paganini was so talented back then. So many people just called him the work of a devil. They even called him, you know, devilish, a little cultish, and people would say, because he's so talented, people just said, you know, that's not right. That can't be sane. He is somewhat involved with the devil. And so they are kind of going with that controversy. They're going through that conspiracy and talking about the happenings of his life. And obviously, he is Paganini himself. He was a part of this program 2 years ago, this musical in 2024, and he has joined the cast once again this year. Where and until when are you performing? 어디서 또 언제까지 공연을 하시는 거죠?
1: 홍익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네. 이제 8월 말까지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주 바쁜 여름이시네요, 올해는.
1: 네. 모두 굉장히 신나요, 사실. 이 여름을 바쁘게 지낼 수 있어서.
0: 네. 네. Oh, very busy summer for him. He says that he's really excited. But you guys can go see this at the venue of Hongik Art Center, Hongik University Art Center. And it is ongoing until the end of August. So once again, if you guys are interested, you must go and you must participate. I know that you play the violin. So I want to ask, is the violin involved in this as well? 바이올린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무대 위에서도 그런 모습 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 거의 바이올린 연주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예, 그냥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랑 같이 이제 있는 다른 캐스트의 형들이 다 네. 진짜 바이올리니스트 분들이세요.
0: 와.
1: 그래서 저는 사실 완전 새내기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너무 많이 네. 해서 노래와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을 정도로
0: 네.
1: 네, 많이 합니다.
0: 그러면 바이올린은 어쨌든 계속 매일 바이올리니스트만큼 연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파가니 들어가게 돼서 또 연습을 오랜만에 엄청 많이 하셔야겠어요.
1: 맞아요. 사실 그 24년도에는 그래도 원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습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최소 6시간씩 이제 레슨 받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6시 퇴근도 하고 있고
0: 네.
1: 다른 스케줄들이 있어서 많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 중입니다.
0: 네. Wow, guys, this isn't just a musical with acting and singing, but he says that almost half of the musical, you can see him playing his violin. When he first joined in 2024, he took like lessons 6 hours a day, and he just did a crazy, insane amount of practice. And this time as well, he's trying his best to play so much and practice a lot. He even jokingly said, I wish I could sing and act more because there's so much violin in this. So I guess if you guys are classic lovers as well, classical music lovers as well, this would be the musical you should check out. Well,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about Paganini. This is Bumpa by BB.

0: 감사합니다.
1: Let's move on to talk more about Paganini. We were talking so much about violin during the song break because, oh my gosh, it's all, you know, I kind of asked him, I was like, do you sometimes just do a sync as well? But none of it is hand syncing and they do everything live. So it's acting, singing, and playing the violin. So it is just a crazy quality of a performance. But because you're doing all of this, I feel like there might be times when either an emergency happens or there's an accident occurring or something that happens that makes you kind of go like, oh my gosh, what's going on? 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파가니니에서 연기, 노래,
2: 맞아요. 뭐
1: 대본 다 외우셔야 하고 대사 외우셔야 하고 무엇보다 바이올린 연주까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인지 뭔가 조금 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많죠. 이게 사실 24년도에는 그때는 그냥 연주만이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무런 기본기가 없었어요.
1: 네.
2: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보자 해서 기본기를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활 잡는 법부터 이제 활 보잉 이제 긋는 그 순간까지 이제 거의 제가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상황이 돼버려서
1: 네.
2: 그게 무대 위에서 바로 해야 되니까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1: 네.
2: 땀도 많이 나니까 손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막 이렇게 긁어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씬이었는데 활을 놓칠 뻔한 거예요.
1: 어머.
2: 활을 심지어 손에서 이렇게 놓쳤다가 힘으로 어떻게든 잡아서 다시 그냥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진짜 너무너무 그 큰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엔딩 때 일어나지 못했던
1: 다행이긴 하지만
2: 다행이긴 하죠. 불행 중 다행인데
1: 상황 설명만 들어도 너무 오싹한 상황인 네, 것 같아요.
2: 정말 사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1: 네.
2: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 네네네.
2: 생길 수 있는 해프닝 정도.
1: Okay, he says that there's been times when because, you know, it's humid during the summer and he's trying to do so many things at once. And of course, in summer, it gets a little more humid and yucky and you guys are all sweating. So when you're playing the violin, he says there was this one time when he almost lost his grip and then he just used his strength back again. But that was one of the moments when he thought, oh my gosh, what is happening to me? And he was kind of in despair. But I thought, you know, look at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drop your instrument. So, but he does say yeah that those are some things that could happen. You are doing two musical projects at once. Is there any hardships in going back and forth? 또 전혀 다른 뮤지컬
2: 네.
1: 두 개를 병행하고 계신데요. 이게 맞죠. 뭐 연기 면에서도 그렇지만 뭐 육체적으로도 뭐 체력적으로 그렇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개인적으로 저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시기가 조금 겹치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뭐 네, 괜찮아요. 아직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재밌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중인 것 같습니다.
1: 체력이 좀 좋은 편이신가요?
2: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정신력으로 버티는
1: 네.
2: 근데 뭐 큰 컨디션 이제 난조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네. 아마 작품 다 끝나고 나면 이제
1: 휴식 모드 네,
2: 조금 이제 몸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무 멀쩡합니다.
1: Okay, you did think that he might have some hardships as well. Obviously, it's not easy doing two projects at once. But he says, weirdly, I'm still okay. I'm on track and I'm doing a good job. And I asked, does that mean you have like good stamina? Is that why? He thinks he's not someone that's too energetic or that has really good stamina. But maybe it's his mentality right now. But he is on track. He's doing a good job. And he thinks, but probably when everything is over, I'm probably going to just need a lot of break and I'm just going to need some healing time. And if you were to do something like Paganini, let's say something like Paganini happened to you. You're so talented. People thought, oh my gosh, he's devilish. There were rumors about you. What would you do?
0: 파가니니처럼, 와, 주찬 너무 잘한다. 주찬 인간일 수 없다. 악마 아니야? 뭐 좀 너무 같지만 이런 식으로
2: 네네네.
0: 약간 루머가 만약에 생긴다면 네. 주찬님 성격상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2: 저는 약간 제가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의연하게 넘기진 잘 못해요. 약간 욱하는 성격도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제가 말을 해봤자 바뀌지 않는 거라면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좀 보낼 것 같은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아니라고 네. 이제 발악을 해보지 않을까
1: Oh, okay. He says he's not the type of person to kind of peacefully let it slide because he does kind of have that in him where he has to tell people if something's not true, if something's a rumor, he has to go out and be like, you know, that's not right. But if there's nothing that he could do even after that, there's nothing he could do. He says he's got to accept the fact. But he isn't somebody that's just going to be like, you know, let everything slide. Everybody's going to know what's going to happen. He is somebody that will kind of call back and ask peopl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not sure if I can ask this, but whatever, I'm just going to ask you, is there a line or a piece of lyric or anything from one of your numbers of Paganini that you would like to perhaps share with our listeners today? 이런 부탁 오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볼게요. 네. 기억에 남는 넘버 한 소절. 아, 가능할까요?
2: 저는 그 루치오 신부님이 부르시는 네. 내게 큰 힘을 주소서라는 네. 넘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 혹시?
2: 네, 한번 해볼까요?
1: 저희 리버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0: 네, 이런 넘버가 있습니다.
1: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0: 아,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 넘버가 아니어서 너무 아쉬워요.
1: 그럼 이게 정말 쉽게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찬님이 부르는.
0: 아, 그렇죠. 다시 평생 이제 파나니에서는 보실 수 없는.
1: 어머, 네. 세상에. Wow, guys, this wasn't even his number. It's a number that he really likes, but it's not his character. It's not his role. So he says that you won't be able to hear him sing it anywhere else. What a blessing. Thank you so much. Ricky says that's powerful. 어, 박수 이모티콘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 Lovely.
0: 감사합니다,
1: wow, thank you so much. I do want to ask some more questions from our fans as well. 팬분들이 또 저희 네. 사연이랑 질문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최대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아리민님께서 어, 저는 2021년 뮤지컬에서 주찬님을 처음 만나 골든차일드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주찬님을 응원하고 있는 팬입니다. 와우. 곧 생일과 데뷔 9주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미리 네네. 너무 축하드려요. 어, 정말요?
0: 아, 감사합니다. 헉, 네,
1: 축하드립니다. 생일이 언제시죠?
0: 7월 31일입니다.
1: 오,
0: 네, 이번 와우. 달 말.
1: They were saying that they saw Juchan at a musical in 2021 and it's your birthday soon. So happy birthday and happy 9th anniversary of debut. Congratulations.
0: 감사합니다.
1: And they say, 어, 혹시 어, 어, 배역이나 장르, 도전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장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s there a genre or character you would like to try out in the future?
0: 저는 제가 봤던 뮤지컬들 중에서는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네. 뮤지컬 작품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작품을 보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 넘버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약간 제가 아, 이게 뭔가 정말 엄청난 연기력과 엄청난 보컬 스킬이 있어야 되는 네. 캐릭터여서 지금 당장은 바로 이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열심히 연습하고 성장해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 사면 때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재현
0: 맞아요, 맞아요.
1: 사면 때 또 파란색 옷 입으시고
0: 네, 제가 그때 만약에 정말 정말 정말 제가 어떻게 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네. 다시 한번 나와서 제가 하게 됐다고 여기서
1: 와, 너무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Okay, he says he wants to be a part of Dear Evan Hansen that is going to be on very soon, starting August. And he watched this musical and he thought, wow, this is so great. I want to be a part of it. But it does require a lot of good acting, a lot of good singing skills. So he hopes that in the future he'll be able to go on and try this role and maybe he can come back and talk about it on Heart Attack as well. Let's see what else. Ness Chan, Ness님께서 어, 요즘 뮤지컬 6시 퇴근 그리고 파가니니 그리고 홍주찬의 삶까지 살아가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텐데 하루 중 주찬님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0: 정말 어렵네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 사실 정말 재밌는 건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공연 중이 가장 재밌어요. 공연 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과 이 많은 관객분들이 계시는 이 현장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정말 행복한 순간은 아무래도 이제 다 퇴근하고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아닐까. 네, 그때가 행복하고 네. 재밌고 행복한 때는 이제 무대 위에 okay. 되지 않을까.
1: Okay, he says that, you know, he's the most happy when he's on stage literally performing. But if he had to choose another happiness, then of course when everything's done and he feels very fulfilled and productive, he goes back home and lies down and gets ready to sleep. Another random question, what do you want to eat the most right now? 또 어, 되게 귀여운 질문인데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0: 아, 저는 타코가 갑자기 먹고 싶어요.
1: 타코?
0: 네.
1: 오,
0: 요즘에
1: 오케이.
0: 옛날에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허기질 때 네.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타코더라고요, 요즘에.
1: 오.
0: 그래서 자주 애용해 먹고 있는데
1: 네.
0: 갑자기 또 땡기네요.
1: Okay, he says he's craving tacos right now. He used to love eating like burgers, like, you know, greasy foods in the morning, like chicken. But he says nowadays it's not really easy to digest it right away. But whenever he's craving something good and it's not too heavy, then he goes for tacos recently. So that is what he wants to have. We also have another fan, 우진정. 요즘 뮤지컬 열심히 보고 있는 팬입니다. 혹시 솔로 음반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홍주찬의 가수로서의 모습도 어떨지 보고 싶어요. Do you have plans on a solo album? 솔로 활동?
0: 솔로 앨범은 아직까진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왜냐면 제가 만족스러운 앨범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1: 네.
0: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은 앨범이 나올 다고 생각이 들 때쯤 제가 뭐 언지를 조금 이렇게 쓱 드릴 때가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Okay, he says that currently there aren't detailed plans, but because he wants to release an album that he's really satisfied with, he will continue on working a lot and being in the studio. So if he is ready, he will kind of, spill the tea for you guys. So make sure you guys are waiting for him. Let's see what other messages we have. 홍지현 님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중 개인적으로 더 힘든 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힘든 거요? 아무래도 바이올린이지 않을까 싶어요. 피아노는 뭐 물론 두개다 힘들지만
1: 네.
0: 그 피아노를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올린 스킬까지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까지 이제 연주를 요하는 적이 없었어서 바이올린이 저는 너무너무 더 힘든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1: Okay. Personally, he says violin because he didn't need to get his piano skills up to where his violin skills are right now because it wasn't needed for him. But right now, he is going through a crazy schedule with his violin. So personally, for him, violin is harder. 작품들을 선택하는 주찬님의 기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0: 사실 제가 선택한다기보단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다 운이 너무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Yoon Suil Band's Pulpit or Light. Now it's Wednesday's tune-in time. Everyone knows Rosé and Bruno Mars' APT, right? It swept the world. But nearly 40 years before that, there was another apartment that swept Korea. Please welcome the living legend of K-retro and city pop, Yoon Suil. Hello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1: Yes. Hello, everybody. Arirang global listeners and DJ Choi Ji-hee. Yeah, I'm glad to meet you and enjoy my song with the interview. Have a good time.
0: Yay, let's have a good time together. Thank you so much.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wow, legendary man by CYFG5SF. And Benny is saying, welcome Yoon Suil to Culture Crunch.
1: Thank you.
0: 많이들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for being here once again. Now, after Rosé and Bruno Mars, like I said, with APT became a global hit, your 1982 classic apartment or apartment suddenly found new attention as well.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experienced that? 최근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 아파트가 글로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선생님의 1982년 작품이죠.
1: 40 years ago.
0: Yes, 40 years ago nearly. 아파트가 함께 소환됐는데요. 이 현상을 처음 체감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APT라는 표현은 영어에도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가 영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먼트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APT라는 노래를 40 years ago에 발표했잖아요.
0: Yes. So 40 years ago, he released the song APT, and it's actually not an English word, proper word. It's usually apartment, right? But he released that 40 years ago.
1: 예, 그런데 이것 봐라. 로제가 그냥 APT를 쓴 거예요. 내 시그너처인데.
0: 네.
1: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내 노래를 도용했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APT라는 단어가 유명해졌고 노래가 유명해지고 또 우리 한국의 그 APT 문화가 유명해지고 국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0: So at first, who would have thought Rosé was actually like copying his original song by using APT? But because it swept the world and raised the awareness or the popularity of Korean pop as well, he decided to forgive her in the end for doing that. Well, when Rosé topped the Billboard charts, did you ever jokingly imagine your own song, Apartment, making the international national pop charts too.
2: 로제의 곡이 빌보드 차트로 휩쓸었을 때 내 노래도 해외 팝 차트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유쾌한 상상 해보셨을까요?
1: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것 같아요.
0: Everything has its time.
1: Yes. Yeah. 제가 그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 K-뮤직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0: 네. So nearly 40 years ago. 네.
1: 제가 약간 손해를 봤다.
0: 아,
1: 막 이런 마음이 조금
0: 타이밍이?
1: 있는데.
0: 네.
1: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제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고 로제 노래는 지금 운동장에서 잘 안 들리대요 아직까지.
0: 그렇죠.
1: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So 40 years ago, K-music wasn't this much popular globally. So it's all about timing. But still, in Korea, in like sports stadiums, it's more of his song "Apartment" rather than Rosé's APT that is sung more often. So yeah.
2: he's happy with that. And let's begin your remarkable music journey then. Yeah. What first inspired to become, I guess, a musician?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찬란한 음악 인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하신 걸까요?
1: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2: Not enough time to say it all today on this show.
1: 네, 그러나 제가 성장기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시지만 저는 다문화 1세대입니다.
2: Of course.
1: 그래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가 15살.
2: 아.
1: 요럴 때 아니겠습니까?
2: 네, 네.
1: 중학교 중학교 요 다니면서
2: 시기네요. 네. 예. So he is actually born into a multicultural family, right? And he thought about his identity, whatnot, during his middle school years, and that was when he was 15 years old.
1: 예,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길이 뭐가 없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음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저의 개성, 저의 외모, 예, 제가 네. 가지고 있는 DNA를
2: 네.
1: 잘,
2: 최대한, 네.
1: 예, 최대한 뭐 발휘한다고 그럴까요? 아. 뭐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어떤 그 어릴 때 생각이었는 지금 생각해봐도 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2: 굉장히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So it was only when he was 15 years old, but he decided to use that multicultural background of himself and his looks, characteristics as a unique charm and strength, and 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become a musician and walk the journey in the music field. I see. Okay. Yeah. Very interesting. Now, you debuted with that thought in mind back in 1977.
1: Yes, 77.
2: Right? Yes, 1977, when folk and trot dominated Korean music back then. What was the initial reaction when you introduced rock-inspired music? 1977년에 데뷔를 하셨는데요. 당시 한국 가요계는 포크 음악과 트로트가 주를 이루던 시기였잖아요. 그 중심에서 록스피릿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들고 나왔을 때 대중과 방송계의 초기 반응은 어땠나요?
1: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예.
2: Revolutionary.
1: 예. 모든 시스템이 밴드들이 이 공연하고 출연해서 노래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2: The situation back then, it wasn't appropriate for bands to sing and perform.
1: I made.
2: You made that.
1: 제가 만들었어요. 다니면서 모니터 시스템, 방송국에서 없는 것도 다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2: 네.
1: 예, 들려드리면서 거기에 그 사랑만은 안겠어요.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2: Yeah.
1: Yeah. 뭐 이런 그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2: 네.
1: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몸에 흐르는 그 DNA는
2: 네.
1: 록 스프릿이 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예.
2: Of
1: 그래서
2: course.
1: 믹스했습니다.
2: 네.
1: 믹스.
2: So he basically paved the new road. He created the new systems for rock performances. And that's how that very iconic song,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ill Never Love Again, came to be. And speaking of which, you debuted with 윤수일 and 솜다리, you know. And you're very...
1: 솜사탕.
2: 솜사탕.
1: 사탕.
2: And your very first song, as you mentioned, 사랑만은 않겠어요, right?
1: No,
2: I will not fall in love again. So 윤수일과 솜사탕으로 데뷔곡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발표함과 동시에 엄청난 메가 히트를 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함과 동시에 메가 히트를 쳤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크런처들은 이 노래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ogether. 이름.

0: 사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확 받으셨잖아요. 인기 실감이 되셨나요, 좀?
1: 가수들 중에서는 대기만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저와 또 뭐 이렇게 기억해 보면 몇 분이 계세요 선후배 중에 첫 곡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라는 것은 참 힘든 건데 참 행운하죠.
0: So it's not easy for someone to, I guess a musician, to make a mega hit from the very first song, but Suil achieved that. He was really lucky is what he's saying.
1: 버스를 타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 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버스 드라이버가 볼륨을 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아 이런 게 히트곡이 나오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0: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So he was sitting in the bus and his song, this very song, 사랑만은 않겠어요, I won't fall in love again, was playing and the bus driver, he turned on the volume and told everyone sitting behind saying, Guys, this is the very hit song. And that's when Yoon Soo-il realized, oh, okay, these are the signs of a song becoming a mega hit. What an experience. Now, even though you could have enjoyed tremendous success as a solo singer.
1: Yes.
0: Yeah, you consistently insisted on live bands as well as live performances, right? Why was that so important? To you. 솔로 보컬리스트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음악 인생 초기부터 늘 밴드 사운드, 그렇죠? 그리고 라이브 연주를 고집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시작이 골든 그레이프스, 금포도라는 그룹의 다운타운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제가 입단을 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몸에 배어 있고, 그러니까 솔로 가수는 좀 마음 양해 안 차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계속해서 그룹 음악을 연구하게 되고, 뭐 또 개인적으로는 비틀스를 좋아하니까.
0: So he began his music career with Golden Graves, which is a group. And because he started off with a band group sound, it wasn't quite familiar to him to just go solo, you know. And one of his favorite artists is also Beatles, which is also a band, which is why he likes to stick to band sounds and live performances. Well, City Pop, you know, is hugely popular worldwide today. But you had already introduced your own sort of sophisticated synth pop and city pop sounds through songs like It's Beautiful, 아름다워, and Fantasy Island as well back in the 1980s. So which artists, I guess, influenced you at the time?
2: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시티팝 장르가 대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80년대에 아름다워나 환상의 섬 같은 세련된 신스팝이라고도 하죠. 시티팝 사운드를 한국에 도입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좀 있을까요?
1: 네. 방금 말씀해드린 비틀스, 그다음에 에릭 크랩튼, 산타나, 롤링 스톤스 뭐 이런 저보다는 한 10살씩 많은 분들이지만 그에 대한 그런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0: The list goes on like Eric Clapton, Santana, Beatles, Rolling Stone.
1: Yes. Uh-huh. 예. 그리고 시티 팝이라는 장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저같이 20대 초반 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그 황망한 그 참 냉정하고 그 우울한 도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허덕이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면서 다 성공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0: 큰 도전이었어 같아요.
1: 그래서 그걸 제가 가사로 넣어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I see. 그게 나중에 시티 팝이 되더라고요.
0: 그러게요. So he never thought of creating city pop music, but because he was living in the countryside, he wanted to succeed as a young man. He went to the city. It was really cold and not as friendly as the countryside, but he kept doing this job and that job to pursue music. And he talked about his life in the city, and that's how it became the city pop music that he created. All right, well, now let's talk about your legendary 1982 hit, one of my favorite 응원곡s too, as well, Apartment. We'll play a short clip of it for our crunchers. All right.

0: Thank
1: yeah.
0: you.
1: Yeah. Woohoo. Bravo.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I was following you, like singing along to the song. 저도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네, 네, 너무 신나는 라이브였습니다.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aying, Les Talian 95 saying, 정말 재밌어요. It's so fun. And Ki-hun is also saying, wow, I used to hear this song so many times in singing rooms, sung by my parents. So happy to hear it until today. Thank you, Su-il. 노래방에서 부모님이 이 곡을 많이 자주 부르셔서 또 굉장히 반갑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Chris Live is saying, what a clever arrangement. 네, 이 로제 버전이 굉장히 clever arrangement, 똑똑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Benny is also saying, love this good mix, 좋은 리믹스다. And Mandarin Love is saying, what on earth was happening in 1980s? Korea, 1980년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Once again.
0: Yeah, it's good sound.
1: Yes, yes. Great sound, great sound.
0: Yeah, this studio is very good. Sound.
1: Oh, really?
0: Yeah.
1: Oh, thank you. No, it's your voice. That's great.
0: Oh, of course.
1: Yes, of course. All right, so let me continue the question now. Among all your songs, is there one hidden gem, I guess, that makes you think this was at least 30 years ahead of time? 이제 계속해서 질문 드리자면 본인의 수많은 명곡 중에 이 노래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시대를 최소 30년은 앞서간 천재적인 곡이다. 라고 자부하는 숨은 명곡이 있다면 뭘까요?
0: 그 과찬입니다. 천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열심히 만들었고 제 노래 제가 발표한 곡 중에 아름다워라는 곡은 지금도 MZ시대가 MZ세대들도 관심이 많은 곡이고요.
1: 네.
0: 네, 뭐 최근에 CF라든가 네. 아마 이런 데도 많이 등장했던 곡입니다.
1: 그
0: 아름다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1: One of the hidden gems that he's really proud of is 아름다워 or It's Beautiful. It's being used on advertisement songs like CF songs, whatnot, these days as well. And it's a beloved song until today. We're actually going to take a listen to it at the very end of the show. So, Crunchers, if you're curious how it sounds like,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ell, what should our global listeners pay attention to then when they hear this song? 그럼 이 명곡을 들을 때 우리 글로벌 청취자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
0: 이 곡은 그루브가 있습니다. 저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백인 음악이에요. 원래 예,
1: 네.
0: 고고 디스코. 그런데 이 음악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1: 네.
0: 이제 백인에서 흑인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1: 네.
0: 힙합이 최고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1: Hip-hop is really popular these days, but there's a flow like from white sort of music and whatnot going flowing. And his songs has that particular groove.
0: Yes. 그래서 그런 저 그루브를 있는 그런 펑키한 리듬이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예, 그 리듬에 몸을 맡기시면 좋고
1: 아.
0: 그리고 원래 이 곡은 미스 코리아
1: 네.
0: 지금 인터내셔널 뭐 미스 월드도
1: 네.
0: 꼽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떠올린 곡이기 때문에 그래, 본인도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Ah, okay. So it was actually inspired by something beautiful like the beauty pageants as well. So think about that funky rhythm as you listen to it at the end of our show. That was 아름다워. It's beautiful. Now, moving on then. Even at the peak of your career, you constantly experimented with new genres in terms of music. How did you deal with the pressure to keep reinventing yourself?
2: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앨범마다 장르적인 변신을 매번 시도하셨잖아요. 아티스트로서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창작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5개 앨범을 내면서
2: 25 albums released. 네.
0: 많은 고민과 많은 딜레마 뭐 이런 게 다 경험했잖아요.
2: 네. So many dilemmas.
0: 그럴 때마다 sometimes drinking.
2: Yes, alcohol. Yeah.
0: Yeah. Sometime golf.
2: Okay.
0: Yeah. Sport.
2: Yes. Yeah.
0: 하면서 네. 이런 걸 극복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스튜디오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2: 네. All right. So he had his own healthy way of releasing those stress. Sometimes drinking, like he said, sometimes playing golf, whatnot. When he's energized, he would return to the studio to do some more music. All right. Well, is there a younger artist you love to collaborate with or have an eye on? 혹시 함께 콜라보해보고 싶거나 활동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가 있으세요?
0: 요즘은 많죠. 예, 많습니다. 트로트계도 많고 네. 우리 뉴뮤직 쪽에도 많고요.
2: 네.
0: 뭐 그중에서 저를 이렇게 다시 역주행하게 만든 로제 양인데
2: 아.
0: 로제 양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하고 콜라보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2: Rosé for sure, but she's too busy right now for collaboration at the moment.
0: 그러나 항상 그 인생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 로제 양이 조금 한가하다 싶을 때 제가 대시할 거예요.
2: 아.
0: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2: 아.
0: 예, 네. 왜냐하면 그런 저의 그 시그니처인 아파트를 가감히 도입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으니까.
2: 그렇죠.
0: 제가 뭐 다른 아이디어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0: 그러면. 로제양 함께 합시다. 이렇게
2: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예.

0: Jack Lee is saying, adding this to my playlist.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1: Thank you.
0: 얘기해 주셨어요. Well,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ut we'll continue the interview, the talk with 수일. Now, you've performed on countless major stages until now, but is there still one dream venue you'd like to stand on before your musical journey ends, perhaps? 수많은 대형 무대에 서오셨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거나 혹은 내 음악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무대만큼은 꼭 한번 서보고 싶다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을까요?
1: 안 그래도 지금 국내외 투어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의 링컨 센터 또는 카네기 홀.
0: Oh, Lincoln Center or the Carnegie Hall are his dream stages.
1: 조금 욕심을 내면은 일본의 무도관. 근데 너무 많이 관객을 모아야 되니까 제가 로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0: But in order to perform,
1: 조금 하여튼 dreaming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그 공연장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0: 좋습니다. Well, he's preparing a tour and he would like to perform in these huge performance stages in Australia and also in Japan, but he would have to gather a lot of audiences as well, right? So he is working with the staff members to plan that for his dream stage. Well, behind the spotlight is simply 윤수일, the person, you know, not just the musician, but the person 윤수일. So when you leave the stage, what simple hobby, perhaps, or everyday activity makes you happiest?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티스트 윤수일 뒤에는 평범한 인간 윤수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내려왔을 때 일상 속 선생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취미나 활동 있을까요?
1: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소확행인가?
0: 그렇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있으실까요? 소확행?
1: 저는 식도락입니다. 식도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0: Eating. Enjoying good food.
1: Too many eating man인가? 저는 그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다 이렇게 먹으면 이게 어떻게 큰 행복은 아니지만 참 소소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좋은 그림을 좋은 그림을 하나 다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뭐 음악은 제가 항상 24시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중예술이지만 예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확실히 아티스트신 것 같습니다. So he loves enjoying good food and good paintings as well. For example, Van Gogh's Starry Nigh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이미 시간이, 한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선생님.
1: 다음에는 두 시간 합시다.
0: 다음에는 두 시간 하도록 하고요.
1: Two
0: hours next time. But how was it to be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1: 저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고요. 부산 영어방송 BEFM. 특별 게스트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코너를 합니다. 제 음악과 이렇게 저는 약간 콩글리시지만 영어를 살짝 섞어가면서 그런 방송을 해와서 제가 이 무대가 낯설지도 안 하고 또 특히 우리 최지양 DJ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아주 편안하고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끝내는 겁니까?
0: So he would like to be on the show for another 1 hour. He enjoyed it a lot and he's living in Haeundae of Busan right now. And he's a special guest at the BEFM, Busan's radio station as well, talking about music. And so he's really used to this radio station studio, this whole atmosphere. He enjoyed it a lot with me and as well. But next time, 2 hour for sure. Benny.
1: Really?
0: Yes, 2 hour for sure next time, perhaps. Now, Benny is saying, 부산 사나이네, 흐흐흐라고 해주셨습니다.
1: Yes,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For sure, he is. All righ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wrap up with our last